0: 안네 울론 울론
1: 이안노 안노 수아르 소노 왕 라옵 라옵 ciri di kanang jagat kelerup di samping